아수라 영원 드라비야 나사스요 나순디아스 와이네 비아라테 사우냐미오티아스 와이니아니아다이뇨 오나미 미바와니마스타이야

0: 문 앞에 아버지 문 앞에 진짜 어쩌면 문 앞에 진짜 에이 바바 아유 아바다마 먹을 위해 예쁘는
1: 오메스니 디디마 아바다마
0: 먹어 헐산타라 바바
1: 믿어

나라가 어여냐며 어찌하시에 옛매새 양고 퍼내시오. 하나님의 인생으로 지하며 외비하고 미안한 죄배하고 외비하고 나설위하고 나리하고 어찌하시에 배려냐며 가시에 마사한 양고 퍼와 왕치에 놓고